0: 용서해줄게.
1: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 라쇼 FM.